0: 만 이었대 돈이야?
1: 기한테파 얀데 뿌에레
2: 장면에 드만에
3: 뜬게
0: 에르볼
4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5: Voces compartidas. Ma igual es guantes, causa.

0: 약간
1: 술 마셨대냐?
2: 양태파 양대뿌리
3: 양대 지만의
4: 뜬금없는
1: 발차이기 에르볼
5: Las voces de Bolivia sin fronteras volarán.
0: Igual es guanches causas.